문득 충직하게 받들어 가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삼지은 들쭉음료 공장 지배인 김석철 동무의 글과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 전하는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참신하고 뉴욕동적이어야 가마력이 크다 이런 제목으로 화성 전역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단위의 화성식 정치 사업을 놓고 쓴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된 소식과

정부 대표단이 중국인 민지원군 열사령원을 찾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농업위원회에서 논판 양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도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소식과 석탄공업성에서 올해 높아진 석탄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도를 찾아주고 그 실행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을 싣고 기계공업성에서 제품의 질적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방미 정부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석금평 정석희 동지가 왕헌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방미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돌시스 마요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덴, 이슬란드, 핀란드에서 5일부터 8일까지 기간에 추모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0: 위하여 빛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경야는 총비서동 집게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습니다.
1: 자연인 에너기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 부문에서 태양 에너기에 의한 전력 생산과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지방총토와 장속사키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조선 태권도 위원회에서 각지 태권도 대학들의 교육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는 10여 종의 교과서를 새로 집필 완성해서 교수 실천에 도입했습니다. 능력 있는 체육 일꾼들을 많이 키워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위원회에서는 교수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학생들이 쓸모 있는 지식을 더 빨리,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교재 편찬 사업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교과서 집필조에 망라된 일꾼들과 교원들은 세계적인 체육 교육 및 종목별 기술 발전 추세를 연구 분석하고 태권도 대학의

불변의 진로. 적대 세력들이 끈질긴 고리밥살 책동에도 부담없이 영진하는 우리 조국의 무

연기관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조선 혁명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 원칙과 불변의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채권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 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있는 한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그 어떤 군사적 기도도 단호히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을 만반으로 다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났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나라의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이 자기의 힘으로 존엄을 지키고 발전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개척의 길이라면 의존은 남에게 빌붙어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예속의 길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리소 동지께서는 혁명영도의 전과정에 조선혁명의 백승의 전통이며 고귀한 유산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그동안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회과학원연구사 박사 한경림 선생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에서

정치계 보내는 축원과 동지적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새 경륜을 펼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지난 10여 년의 날과 나흘들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 일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7차 대회를 비롯한 여성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뜻깊은 소환들

40여만 명의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자원 진출했으며 당제 파이터들의 결정관처로 들끓는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여명돌격대 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어 5.1은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동맹 쪽으로 2,670여 개의 여명 조직들이 본부기 단위, 전형 단위 대열에 들어섰으며 여명 조직들의 조직력과 전투력, 활동성이 제고됐습니다. 얼마 전에

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의

대두리로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영원한 조중친선과 조중두 나라의 북강번영을 추구하여 잔을 들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연

0: 참가자들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열사릉원을 돌아보았습니다.
1: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당시의 9차 대회 결정관설과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서 여성동맹이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자들의 비상은 사각과 요리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시 군 여명위원장들을 위한 실무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강습들을 통하여 참가자

기리전이가며 당시에 그 차대위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과 관수를 위한 진근길에 충성과 애국의 자욱을 사격할 열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고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시는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충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숭고한 리상과 구람없는 투쟁으로서 인민의 굳건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인민의 수건을 풀 수 있는 자신심과 힘을 부단히 키워 한 단계 한 단계에 막중한

세계는 미중류의 도전과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및 경제적 파국, 거칠 새 없는 전란과 자연재해, 가기한 질병들의 발생 등 국가와 매 개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날에 대한 비관과 절망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희망과 리상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닌 원대한 리상과 웅대한 투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일꾼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총비 수동지의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그이께서는 황금나무 눈금나무 산에 심었어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나라를

1개월 이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락원으로 받들어 올리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원대한 리상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한해 한 해가 강산이 변한다는

저곡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보하는 웅대한 실천 강령들과 전략 전

발전을 위한 거창한 설계들을 펼치시고 중앙과 지방이 다같이 변하는 격동의 시대를 안아오신 그이의 용도 밑에 이 땅에서는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인민의 꿈이 눈부신 속도로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킨 쇄고리들과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에 산화들인 새공장 새마을들, 모든 면에서 리상적인 문화오촌 낙원포와 동일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연분진해안공원지구와 온

서울시 즈마요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

안혼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중앙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왕혼용 동지를 비롯한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주요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접견석상에서 왕혼용 동지는

교하시고 습금평 동지에게 본인은 자신이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금평 정석희 동지가 왕혼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미 정부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지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치어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헌영 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핀란드에서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추모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주체사상

0: 그리고 저수력, 풍력, 지열을 비롯해서 생태 환경 보호에 유리한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1: 각지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큰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하천 정리 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됩니다.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총성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절절히 호소하면서 성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전승국의 후손

0: 합룡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0: 인민을 위대한 오보이이신 경의하는 총기에서 동지에 대한 감없는 고마움입니다. 오직 인민, 인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이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 그이께서 이어가신 현재 지도의 낮과 밤은 모두 인민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숭엄한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역사적인 당지의 8차 대비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용량을 집중하여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 때 대해 강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막아서는 곤란이 아무리 혹독해도 인민들이 제일 반대는 살림집 건설만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틀림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위민 헌신의 기로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에는 사소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평양시 살림집 건설 지휘부 분과장 길성철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지금도

편리하도록 살림방에 꾸려져 있는 가를 세심히 리뷰하시고 우람으로 세부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귀께서 육호동의 온화한 산림지에 들어서셨을 때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부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광동 산림방과 식사설 사이의 계획과 너무 넓다고 하십니다.

0: 다음 소식은 평양 총주동지 다시마 사랑이 오려왔습니다.
1: 오직 인민의 복리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라고 하시던 자유련 어버이의 그 음성 빗전에 들려오고

0: 얘기했습니다.
1: 조국과 혁명의 요호, 인민의 수원을 그 누구보다 깊이 세지 않으신 분이 겨냥한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역사의 그 어느 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능력, 강철의 신념과 의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겨냥한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순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뒤틀림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농측에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소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호영 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조한민공화국 당및 정부대표단을

식구와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 호상 신뢰와 상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업을 변함없이 지지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어오신 우리 조국의 자랑찬 승리의 전통은 오늘 불세출의 룡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조선혁명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더욱 빛을

0: 평양은 청사당제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적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백성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굳센 의지를 만장약해주는 혁명의 만년보물거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인민들과

목숨 바쳐 지켜낸 저국, 아름다운 생활이 흘러가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새 세대들의 맹세는 더더욱 옥세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저국 방위자들이 소중한 우리의 것을 목숨으로 지키는 길에서 애국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들은 그들이 피 흘려 지켜낸 모든 것을 더욱

0: 주권이 지키고 아름답게 빛내이는 길에서 애국자로 삶을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1: 세르게이 스위란코브 당주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

0: 아름답게 빛내는 길에서 애국자로 삶을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1: 세르게이 스위란코브 당주왕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 공산당

0: 호구 만원비 경보입니다. 레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폭우 만원비 주의경보입니다. 레일 개성시와 배천, 토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만원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기춘 쓴 당에 대한 생각. 이 시는 197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2: 내 항상 당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잊을 수 없어라 꽃피던 봄날 당원이라는 숭엄한 느낌으로 벅차 내 굴뜻 들판을 달리던 날이 그 봄 들판에서 당의 품에 안기는 환희에 잠기던 시절은 지금도 내 못 믿는 청춘 시절 농장의 그 모든 밭이랑의 흙을 내 손으로 만지고 초원의 갈피갈피에 방목의 발자국을 찍을 때 내 기뻤거니 젊음이 헛되지 않았음에 당의 성스런 대우에 청춘 시절부터 발맞추며 걸을 수 있었기에 내 정말로 기뻤노라. 당 총회의 엄숙한 자리에 앉으면 수령님 앞에 옷깃이 오미는 시각이 오기에 그 시각이 오면 마음의 구석까지 다 열어 아래며 정치적 생명을 주신 어부의 품에 때로 얼굴 묻고 울 수도 있었기에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따라 당의 진군기로에 내 달려온 5개년, 7개년, 또 6개년의 복무리들 그 길에서 흙과 풀냄새 배인 내 몸이 행복에 뒤척이는 잠 못 드는 밤이면 따로야 떨어져서는 못 살 생을 준 품 당을 어머니라 목매게 불러보았어라. 당은 아들들에게 값녹은 사랑을 준 일도 없었거니 언제나 어렵고 힘든 곳에 당원들을 불렀어도 어찌하여 웃으며 그 길을 갔던가. 배줄기 같은 포도 속 진흙탕에 무릎 빠지며 야산의 나무 뿌리를 뽑아 과원을 꾸릴 때도 그래도 그 길을 감히 기뻤더라. 진창에서 수레바퀴를 꺼내놓고 저 멀리 트인 길을 바라보는 마음같이

0: 경영에 적은 것이라도 보탰다는 긍지를 느낄 때는 아바 같이 당원 모두가 오늘 논벌을 가꾸며 공당을 돌리며 하나같이 생각하고 있더니 수령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이기에 그 일을 위해선 기꺼이 한몸 바쳐도 죽지 않는 생명임을 내 항상 당에 대해 생각할 때면 가슴 끌어올라라 어머니 당이여 그 품에 나서다란 나날이 고마워 내 항상 당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라 그 길이 죽음을 각오한 것일지라도 당의 영원한 아들로 남아있으리라.
1: 지금까지 1975년에 창작된 시 당에 대한 생각을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방송은 허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째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혼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등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왕혼영 동지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주요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접견 석상에서 왕혼영 동지는 중국공산당 조항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축원과 동지족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 정석이 동지가 왕혼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미 정부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순위 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두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진선협조 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치어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혼영 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 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정석이 동지가 영도하는

0: 덴마크, 스웨디에, 이슬란드, 핀란드에서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추모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주체사상 연구 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고귀한 인민적 생애와 업적을 담은 동영상 편집물 등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공산당 웨스트폴드주 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체의 기치 높이 조선혁명을 백승회로 이끄시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 주석은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주석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와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위인의 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기에 조선인민은 그 이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위협을 틀림없이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오늘 조선은 존엄 높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방에 더욱 위용떨치고 있다.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처럼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용장은 그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주석께서는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에게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많은 나라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도와주시었다.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쌓아올리신 그의 업적은 대로리어 길이 전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이 그 어떤 대국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누리에 빛을 뿌리고 있는 데 대하여 찬양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가 있어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스웨리의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 전승업적과 건당, 건국, 건군업적을 격찬하고 김일성 주석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위인, 탁월한 국가 지도자이시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는 강대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시려는 김일성 주석의 구상과 뇌모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현실로 꽃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최근 연간 조선은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하고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우고 있다. 조선은 인민의 복리를 최우선시하면서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번영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그 어떤 강적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방력을 다지고 있다.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비서도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고 20세기 정치원로 참다운 국제주의자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시대와 역사, 인류 앞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신 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20세기 위인 중의 위인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시었다. 그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업적, 유산은 김정일 동지에 이어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었습니다.
1: 자연 에너지기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 부문에서 태양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과 그 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자연 에너지기 리용에서 앞선 단위들의 기술과 경험을 일반화해서 이미 건설된 태양빛 발전소들의 생산 능력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입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서 어디서나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장려해서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연구 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해서 축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통 연결형 태양빛 발전소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력, 풍력, 지열을 비롯해서 생태환경 보호에 유리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0: 각지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큰물과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하천 정리 사업이 계속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해당 지역들에서 강하천

0: 파기에 계속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강구하는 한편 공사의 질 보장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중소 하천들의 정리공사에 필요한 설비들을 기동성 있게 보장하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강하천들에 대한 정리보강공사에 류운전기재와 노력, 자재를 집중하면서 바닥파기와 제방성토 및 장속쌓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하천 정리를 끝내지 못한 주요 하천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성토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해서 지방 대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완강히 밀고 나가고 있으며, 함경남도에서는 강하천 정리공사에 필요한 굴착기와 화물자동차, 연료 등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 보장하고 있습니다. 량강도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공사 속도를 높이면서 강하천 정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큰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여러 구간의 강바닥 파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물 통과 능력을 높이면서 시군들에서 제방성토와 장속쌓기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각지 태권도 대학들의 교육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는 10여 종의 교과서를 새로 집필 완성해서 교수 실천에 도입했습니다. 능력 있는 체육 일꾼들을 많이 키워낼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위원회에서는 교수의 당정책화 원리와 통속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학생들이 쓸모 있는 지식을 더 빨리,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교재 편찬 사업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교과서 집필조에 망라된 일꾼들과 교원들은 세계적인 체육교육 및 종목별 기술 발전 추세를 연구 분석하고 태권도 대학의 교육학적 요구를 깊이 있게 반영한 태권도 기능성 육체 훈련, 체육교수법, 체육교육 심리를 비롯한 교과서들을 집필했습니다. 태권도 교육기관들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절실한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된 교재들은 교원들과 학생들,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지 태권도 대학들에서는 새로 집필한 교과서들에 기초해서 과정안, 교수 요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교수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해서 태권도 교수와 바둑 교수 등과 관련한 새 전공 과목 교과서들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우즈베키스탄에서 올해 상반년에 받아들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9% 증가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인 기르기스스탄, 가자흐스탄, 타지키스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고 14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1: 필리핀의 북부 지역에서 태양열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일 현지 대중보도 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발전소의 1단계 공사가 완공돼서 조업했으며 2단계 공사는 2027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해마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수백만 톤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배천, 토산, 초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공항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먹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지나온 10여 년간은 우리 민들에게 이 세상 제일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도높이 울려 퍼진 부흥의 세월이었습니다. 능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마신용 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양독온천 문화휴양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비롯해서 도토에 솟아난 훌륭한 문화 정서 기지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인민을 현대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기가 뜨겁게 오려옵니다. 오보이 사랑은 문화 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능라도 대동강 물 위에 실실이 늘어진 능수보들이 마치 비단피를 풀어놓은 듯하다고 해서 그 이름도 능나라 불리운 행복의 숲. 바로 여기에도 우리 인민을 현대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 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2년 4월 어느 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서는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평양 시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 능라도에 현대적인 종합물놀이장과 유의장을 건설하도록 하셨는데 그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완공하도록 하여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님께서는 여러 건설 대상들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며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능라인민유원지 관리소 부경리 김광천 동지는 기쁨이 한껏 넘쳐 흐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먼지바람이 날리는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나 찾아주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오보이의 노고가 가슴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2012년 4월 30일 능라인민유원지 개발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건설 당시 우리 유의장은 두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 정문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의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출입구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좋다고, 그런데 유의장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갈라 놓으면 사람들이 1구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2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유의장을 이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개의 유의장 구역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어느 구역에 출입구로 들어와도 유의장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유원지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능라인민유원지 개발 사업은 우리 인민들에게 만 가지 복을 다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실현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도 하시었습니다.
0: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물놀이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시려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불비한 계단을 따라 높이가 18m나 되는 물미끄럼 대의 정점까지 오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실 물미끄럼 대의 정점에 올라가 그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꾼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건만 우리 인민을 자신의 살부지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기에 그처럼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아주시며 유의장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유의 기재들에 우리 글로 안내문을 써붙일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우리의 오보이. 그의 종목적인 용도에 의해 능나인민묘원지는 용실공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기지, 인민의 유원지로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은 언제나 최상의 수준에서 하여야 하며 절대로 만족을 몰아야 한다는 진조를 안으시고 이 세상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민에게 다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유라 같은 사랑의 세계는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비껴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 우리 당이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안겨준 선물이며 평양의 자랑을 더해주는 기념비적 장조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문수물놀이장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손주양 동무는 혁명과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물놀이장 건설 정령을 수시로 여의하시고 인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세부 요소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2: 우리 인민들에게 정합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물놀이장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혁명용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 정령을 수시로 여야하시며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한 만에도 113건이나 지도해주시고 건설 역량의 편성뿐 아니라 시공의 질과 속도를 최상의 순에서 보장하게 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순에서 갖춘 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곳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새날이 동토오는 새벽에도 먼지가 흩날리는 건설장을 찾으시오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완성해 주시었습니다.
0: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버리는 원수들의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2012년 3월 물놀이장 건설과 관련한 구상을 펼치시고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인민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설계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총비서 동지시었습니다. 몸소 지도해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된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기지를 안겨주시기 위해 기울이신 그의 심혈과 노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실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할 수 있으므로 벽면들에 시계도 설치해 주어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대형 벽시계들을 차에 싣고 오신 깊은 밤에 못 잊을 사연이며 급강한 물미끄럼 때에 수평주로 곁에 사다리를 설치해 주도록 하신 이야기, 실내 물놀이장의 전종에 해가림천을 설치하고 인공폭포의 소음을 작게 할 때 대해 깨우쳐 주신 가르치심, 준공식에 앞서 일꾼들이 먼저 이용하도록 하시오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해주신 사실 등 물놀이장의 곳곳에 깃들어 있는 우리 어버이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이 하나둘 들어갈수록 언제나 그것을 이용할 인민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세심히 마음 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만 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도초에 소산한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더불어 오늘도 만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들의 웃음소리를 국력평가의 척도로 규정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 멸사복무의 려정을 재촉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이 있어 이 땅에서는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에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우호협정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째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혼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한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조한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왕나군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왕혼영 동지를 비롯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주요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접견석상에서 왕혼영 동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연회의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축원과 동지적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왕혼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순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뒤틀림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소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혼영 동지는 조선 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 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 신뢰와 상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 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여부를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중국공산당 창건 105돌을 뜻깊게 기념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조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동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셨습니다.
1: 종합보도입니다.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의 발전이 가속화되며 사회의 화목과 단합이 공고해진다는

0: 당과 수령에 대한 배고 같은 충성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이런 훌륭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감높이 평가하시며, 여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국제 부녀절과 어머니 날을 맞는 여성들을 축하하여 황홀한 경축 무대도 마련하도록 해주시고, 군인 가족들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로 내세워 주시며, 그들 모두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이야기를 비롯해서 절세 위인의 혁명실록에 새겨진 감동 깊은 화법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 모두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치료기지의 현대적인 설비들에도 훌륭하게 꾸려진 노동자 합숙들, 여성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에도 여성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역력히 어려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을 시대와 역사 앞에 감높이 내세워 주시며 참된 존엄과 삶을 빛내어 주신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과 뜨거운 정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38 국제 부녀들이 즈음하여 하신 뜻깊은 축하 연설, 그리고 상원과 천성, 회양을 비롯한 기적 창조의 전구들을 차두시여 하신 격동적인 연설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고귀한 충의지심과 모성애를 지닌 시대의 전형들을 한명한명 찾아 영예의 단상에 감높이 내세워 주시고, 공산주의 어머니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해주신 위대한 손길이 있어 우리 여성들과 어머니들의 사상정신 세계와 풍모는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높은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기간에만 해도 전국의 42만 명의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자원 진출했으며,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여맹 돌격대 활동과 좋은 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어 옥이는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동맹적으로 2,672여 개의 여맹 조직들이 본보기단이 전형단이 대열에 들어섰으며, 여맹 조직들의 조직력과 전투력 활동성이 제고됐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는 국가 본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지계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전체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충촌한 기상과 애국심을 힘있게 과시하고, 조선 여성운동사의 새로운 전환적 리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대회합으로 청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성다에 받들어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강의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 여성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1: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흉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 부상 김선경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에 댕기에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용생할 것이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왕원영 동지는 방문록에 중조 친서는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0: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문제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 기념연회가 16일 양각도 국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을 성대히 기념하고

0: 약의 전략적 성격과 조중친선의 상활력을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중친선은 두당두 나라 최고 수뇌부들의 직접적인 인도 밑에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그는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조중 두 나라의 공동 번영과 친선의 새로운 개화 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영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 문제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친선 관계 발전의 중요한 법률적 기초라고 하면서 양국 인민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위를 맺은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호상 지지 련대하고 협조하며 운용을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며 돕는 것은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하면서 그는 습금평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7차례 상봉하시어 전통적인 중조 친선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도록 인도하시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조 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영도하는 조선 사회주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조 친선의 바통이 대로리어 전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영원한 조중 친선과 조중 두 나라의 부강 번영을 축원해서 잔을 들었습니다. 연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연주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연회는 동지적 우애와 친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16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교를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 학교가 당의 조직 사상적 강화와 영도 활동을 교육 실천적으로 학술적으로 담보하는 당 간부 양성의 최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온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왕헌영 동지는 참관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 필요한 높은 사지를 갖춘 당 간부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 시 학교를 방문하시오 함께 심으신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16일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중국인민시민군 열사릉호를 찾아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식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 동지, 외무성부상 김선경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열사릉호에는 조선인민군 용예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조각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당및 정부 대표단이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열사릉호에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에 댕기에는 중국인민시민군 열사들은 영생불멸할 것이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인민시민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열사릉호를 돌아봤습니다.
0: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강습은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동맹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과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서 여성 동맹이 사상 교양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습에서는 먼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묘송 동맹 사업과 관련해 주신 말씀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렬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간직하고 묘송 동맹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여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때 대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당의 유일적 용도 밑에 전 동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며 강한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때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모든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립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묘맹 조직들에서 모든 묘맹원들을 참다운 여성혁명과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실효성 있게 진행하고 동맹 조직 생활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잘 이끌어주는 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강의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사업 기풍과 일본세를 혁신하고 정치 일꾼다운 자질과 풍모를 소유하며 동맹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데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해나갈 때 대한 문제도 취급됐습니다. 묘맹 일꾼들이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올바른 군중관과 도덕 품성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해나가며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묘맹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이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때 대하여 강조됐습니다. 강습은 대가 된 자신심과 새로운 분발력으로 동맹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전진하는 우리 혁명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고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참가자들의 비상한 자각과 열의 속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시군 묘맹위원장들을 위한 실무 강습이 진행됐습니다. 강습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깊이 새겨안고 묘맹 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더욱 제고하며 동맹 사업을 보다 과학적으로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터득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화목과 행복, 밝은 미래를 위한 애국의 한 길에서 여성혁명과 공산주의 어머니라는 값높은 용암을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1: 조선이 사회주의 묘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16일 화성지구 5단계 군설장에서 경제선동 활동과 노력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양이 줄기찬 번영을 상징하며 나날이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 있는 화성지구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당이 웅대한 수도 군설구상을 순결한 양심과 애국적 헌신으로 받들어 가고 있는 군설자들을 고미해줬습니다. 그들은 군설자들이 혁명적인 창조본대와 투쟁 기조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을 끝없이 위하는 우리 당의 용도의 좌우에 역력한 화성지구에 우리 시대의 리상과 문명이 응축된 또 하나의 새 도시를 하루빨리 일도 세워줄 것을 바라는 온나라 여성들의 마음을 안고 군설 현장에서 격동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경제 선동 활동을 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군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더더욱 아름다워질 수도의 내일을 위하여 날의 날마다 자랑찬 미후를 창조해가는 그들의 투쟁 기세를 북돋아줬습니다. 경제 선동 활동과 노력 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회 참가자들은 대회장에 쏟아진 맹세를 순간도 잊지 않고 당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강렬한 정신력과 애국적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 속에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 사회주의 대가정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번째 생일을 맞는 남포시 한국우역 류사이동 51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박금옥 할머니에게 은정우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로이는 나라를 위해 별로 할 일도 없는 평범한 늙은이의 생일까지 헤아려주는 당의 크나큰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한국우역 당위원회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 장수자 가정의 경사를 축하해줬습니다. 할머니의 가족 친척들은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대두리오 길이 조리가며 당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과업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 충성과 애국의 자욱을 새겨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2: 다음,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14일 타하로주에서 90kg의 아편을 자동차로 실어 나르던 밀수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2일 동안에만도 경찰은 전국적 범위에서 하슈시를 비롯한 많은 양의 마약을 압수하고 8명 이상의 범죄 혐의자를 옥류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만달라이에서 최근 8kg 이상의 헤로인과 234만 알 이상의 각성제가 적발 몰수되고 여러 명의 밀수업자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내일은 7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 6월 초다세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중산 남포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도, 장풍을 비롯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반쪽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연안, 초론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2 내지 2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배촌, 도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오는 저기압과 북부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밤한때 2 내지 3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개성시와 배촌, 토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개성시와 배촌, 토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100 내지 150mm,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20mm입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역에서 오늘 밤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내일은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새벽에 흐린 후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0: 동진 라솜씨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희산씨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솜씨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성 21도씨, 30도씨, 신의주 22도씨, 32도씨, 해주 23도씨, 30도씨, 사리원 22도씨, 31도씨, 강계 18도씨, 31도씨, 원산 21도씨, 26도씨, 함흥 20도씨, 29도씨, 청진 21도씨, 26도씨, 해산 17도씨, 31도씨, 남포 22도씨, 31도씨, 라손 20도씨, 26도씨, 개송 22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저선동의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저선동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 존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존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존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6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돌시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혼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재 중앙인민공화국 등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왕혼용 동지를 비롯한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주요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접견석상에서 왕혼용 동지는 중국공산당 조항위원회 총서기이며 중앙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는 축원과 동지족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습근평 정석이 동지가 왕혼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당미 정부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순회 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두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으로서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치어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혼용 동지는 조선당과 정부 조선인민이 중앙인민공화국 당미 정부대표단을 극진히 환대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께서 역사적인 평양 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 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습근평 정석이 동지가 영도하는 새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협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중국공산당 창건 105돌을 뜻깊게 기념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중심으로 축원하시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어오신 우리 조국의 자랑찬 승리의 전통은 오늘 불세출의 영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조선혁명의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2: 저국예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소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절에 주음하여 우리 저국예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장장 7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은 세기를 이어 우리 국가와 인민이 쟁취하는 모든 승리와 빛나는 전엄의 만년주추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거기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현명업적 하나하나가 다 위대하지만 신화적인 전승업적이야말로

0: 굳센 우이즈를 만장약해주는 혁명의 만년펌을 거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은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며 그 전통을 만대에 꿋꿋이 이어나갈 억척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참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김영길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했던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너무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20세기 기적이라고 평가한 이 전쟁은 침략자들이 조선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것을, 조선 사람이 어떤 정신력의 소유자들인가를 세계 앞에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참관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승리를 떨칠 수 있는 불멸의 영웅정신을 창조해 주시고 혁명전통 계승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용도사에 대하여 깊이 체도하였습니다.
3: 리수용입니다. 서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 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 것이 바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모순 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도 몰라보게 변모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전승세대의 노가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으며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저국 아름다운 생활이 흘러가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려는 우리 새 세대들의 맹세는 더더욱 옥세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저국방위자들이 소중한 우리의 것을 목숨으로 지키는 길에서 애국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들은 그들이 피 흘려 지켜낸 모든 것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아름답게 빛내는 길에서 애국자로 삶을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4: 세르게이 쉬란 꼬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벨라루시 공산당 대표단이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대표단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1: 자립경제의 명맥을 굳건히 지켜가려는 지하 전초병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가 풍곡청년 탄광에서도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탄광의 노동계급은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으로 7월에 들어와 현재까지 계획보다 3천여 톤의 석탄을 더 캐냈습니다. 일꾼들은 탄부들 속에 들어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이는 한편 증산의 방도들을 적극 탐구 동원하면서 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일갱의 탄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톤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해서 전진하는 조국의 빛과 열을 더해주기 위해서 채탄 3중대의 탄부들은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해서 매일 수십 톤의 석탄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채탄 청년 중대와 채탄 2중대에서도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다음 교대 도와주기, 한탄차 도와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해서 일 평균 150% 이상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굴진 3, 4소대의 굴진공들은 암질 조건에 따르는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도입하고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해서 3, 4분기 굴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도 높이 청년갱의 탄부들도 굴진 및 채탄 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굴진 속도이자 석탄 생산 성과라는 관점 밑에 굴진 1소대의 굴진공들은 련속 천공, 련속 발파를 들이대서 하루 굴진 과제를 두 배, 세 배씩 해제끼고 있으며 채탄 중대에서는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깐지게 하고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계획보다 수백 톤의 석탄을 증산했습니다. 탄광의 병기창을 지켜선 공무작업반의 노동자들도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각종 기공구와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함으로써 증산투쟁의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4: 당제 9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얼곡식 농사에서부터 다수확을 이룩하려는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 요리가 고조되는 속에 전국적인 압구로 감자 수확이 기본적으로 결속됐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작황 실태와 기상기후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수확 시기를 바로 정하고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해나갔습니다. 황해북

0: 인도의 농촌들의 수, 노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감자 가훌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가훌 준비를 빈틈없이 해온 사리원 씨와 윤탄군, 봉산군의 농장들에서 유로 육농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작업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총화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하면서 연일 실적을 올렸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하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 가훌을 해제꼈습니다. 감자 캐기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수확고가 떨어진다는 것을 자각한 평원군과 숙촌군, 문덕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기계화 수단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가월과 운반을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적게 마무리했습니다. 황해남도와 평안북도에서 재배 면적이 많은 농장들의 용량을 집중해서 감자 수확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과학적인 용농 방법으로 감자의 용량을 추켜서는 데 주력하는 등 품종별 특성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생산량을 늘린 요난군, 배촌군, 재룡군, 손촌군, 곽산군, 령촌군의 농촌들에서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한 알의 감자도 땅에 묻히지 않도록 말끔히 고도들였습니다. 평당 종자 감자 알수를 정확히 보장하고 농작물의 생육 개선에 힘을 놓은 평양시와 자강도 등지의 농업 근로자들도 깐진 일본새로 감자 가훌을 제기일에 끝냈습니다.
1: 그럼 일본에서 12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4,580명이 열사병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3,210명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나가노현, 나가사키현, 오키나와현 등지에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일본 각지에서 수족구병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의 정점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된 감염자 수는 1만 5,845명에 달했습니다. 수족구병의 전파가 확대되기는 2024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0: 토고 정부가 말라리아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14일부터 주민들에 대한 모기장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의료 성원들이 모든 가정들의 수요를 장악한 데 기초해서 수백만 개의 모기장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2024년에 210만 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등록되고 그중 99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용범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배천, 토산, 초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북부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오늘도 교정의 창가에 끝없이 울려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정녕 우리 오보이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을 전해가는 저 소리는 그 무슨 사연을 전하여주는 것인가? 방송극 햇빛 밝은 교정에서
1: 자, 아이고 선생님들! 텔레비전과 박제품들을 비롯해서 새 겨우 비품들이 인차도 사갈 텐데 정리 작업을 빨리 다그쳐야겠어요. 형님 선생! 그 낡은 책상은 왼쪽으로 가져가세요.
2: 교장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아니,
2: 접니다.
1: 이게 누군가? 만우도 그러구만. 반갑네, 반가워.
2: 선생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1: 건강하지 않고. 아근데 가구 공장 직장장 동무가 여길 어떻게?
2: 선생님, 저도 이젠 이 학교에 자식을 둔 학부형이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우리 학교 1학년 3반의 남혁이.
2: 예, 옳습니다. 그 녀석이 날 닮아 장난이 세찬데 아마 선생님들의 속개나 태울 겁니다. 어, 그걸 인지시죠. 어서요.
1: 괜찮네. 아니, 아이고, 거 그만두라는데.
2: 일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다시 이렇게 훌륭히 거슬릴 줄은 세월이란 참.
1: 그게 어떻게 세월이 가져다 준 것이겠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새로 건설되는 여기 이 고리에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부터 제일 먼저 일도 세우도록 해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2: 선생님
1: 행복의 이 도전에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린다고 생각하니 한 내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구만.
2: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 새 학교를 보니 저도 우리 남혁이처럼 다시 아이가 되고픈 심정입니다.
1: 그래?
2: 정말입니다.
1: 아니
2: 선생님.

0: 인차학회 결식을 한다지요?
1: 그렇네. 참, 함께 공부하던 운주가 생각나겠지?
0: 아, 그럼요. 그 여기 민원에 가장으로 사바더군요. 그 집에 딸 오기가 우리 남녀기가 하나급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석곱 시절의 짝패도 유전인지.
1: 하긴 자네들의 숭벽이 보통이 아니었지.
0: 예? 어?
1: 오늘 그 운주 과장이 학교 비풍들을 싫어한다네.
0: 그렇습니까?
1: 예.
0: 이야, 저 선생님, 제 이거 버릇없이 한 가지 청을.
1: 뭔데?
0: 실은 우리 아들 녀석이
1: 남혁이가?
0: 예, 그 녀석이 그 날뱀으로 동지가 하도 크다나니 학급에서 노상 뒷자리에만 앉힌다지 않습니까?
1: 그것 때문에. 만우 이 사람,
0: 예.
1: 아, 서학교 학생들 중에 연령에 비해 남혁이처럼 키가 별스레 큰 애들이 도로 있지. 아, 수업 때 그런 아이들을 앞에 앉히면 다른 애들한테 지장이 되지 않겠나?
0: 그렇긴 해도, 아, 사내 녀석이 노상 뒷자리만 차지한다는 게 내.
1: 사람도.
2: 교장선생님, 저기 자동차들이 옵니다.
1: 그래요?
2: 교장선생님.
1: 아니.
2: 저고 비품들이 싣고 왔습니다.
1: 과장 너무 수고했어요. 자, 선생님들, 어서들 부리자요.
2: 예.
0: 자, 우선 나요, 나.
2: 이게 누구예요? 만우 동무! 야,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0: 만우 동무, 야, 수고하구만.
2: 아유, 수고를 할 게 있나요, 뭐. 자, 마침이에요.
0: 어?
2: 교장 선생님, 오늘 보니 교구 비품들이 오래되어 수리할 게 적지 않던데 남유기 아버지가 봄은 봄입니다.
0: 수리라니?
2: 직장장 동무, 이리 좀 와요.
0: 어?
2: 웃어요.
0: 아, 아, 이거 손 좀 넣었어. 사람들이 보는데.
2: 만우 동무, 저기 저 책상이랑 이 골상을 좀 보세요. 아무래도 가구 공장의 선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0: 뭐요? 참, 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했구만.
2: 예?
0: 과장 동무요, 아, 지금 새살림 집들의 가구 생산만 해도 눈꼽도 새가 없는데 어느 화가에 이런 것까지 주무르겠어? 예?
2: 아니, 만우 동무,
0: 사실 철부지들한테 보손이 가장 한가 이겁니다. 예.
2: 뭐라고요?
0: 아,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큰일에 지장을 줬어야 되겠어? 우려니 알면서도.
2: 직장장 너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책골상에서 동무와 내가 자랐고 우리 애들이 커간다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예?
0: 아니, 아, 운주 동무.
1: 아니.
0: 자, 이런.
1: 아이고, 그만들 하라고. 아니,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0: 예, 그러지요. 선생님, 문제는 부모들한테 있습니다. 도대체 애경을 어떻게 했길래 우자를 이 모양으로. 어, 옳지, 여기 명찰표가 있군. 어느 집 녀석인지 단단히 헌살을. 어? 이게 뭐야?
2: 왜 그래요? 1학년 3반 박남효?
0: 이럴 수가.
2: 직장장 동지, 어이 참.
0: 내 좀 바빠서 선생님, 그럼 제.
2: 아니, 어디 가요, 마루 동무? 야, 선생님, 선턱 꼽는 줄은 알아도 융통 꼽는 줄 모르는 동무입니다. 정말.
1: 이젠 그만하라요.

0: 한의원, 아이고, 이젠 됐다.
1: 선생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뭐?
1: 주십시오.
0: 아이고, 그러다 손 다칠라. 어? 이리 가져오너라. 어서.
1: 이렇습니다. 선생님, 이 책상은 남욕일 겁니다.
0: 그래, 그래. 남욕이랑 우리 모두의 책상이지. 어기야, 바로 이 책상에서 어기의 엄마랑 남욕이 아버지랑 함께 공부하며 자랐다. 이렇게 어기만 할 때지.
1: 어머나, 저거. 그럼 우리 엄마도 나처럼 아이 됐습니까? 캬?
0: 아니, 남욕이 내가 웬일이냐? 어?
2: 교사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의자에서 빨타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기 아버지가...
0: 뭐?
3: 선생님, 그걸 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렇게 미련한 절 여기라도 크게 해주십시오.
0: 그만하라고.
2: 선생님, 다시는 책불상에 아파서 울...

0: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1: 그래. 얘들아, 우리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자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0: 예.
1: 자, 그럼 저기 가서들 놀아요. 어서요.
2: 예. 어기야, 가자.
3: 이 녀석도. 선생님, 자식 앞에 부끄럽습니다. 철부지 때 받아오는 그 모든 사랑을 제가 어느덧 잊고 산 것 같습니다.
1: 아닐세.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깊이 새겨주지 못한 내 잘못이야. 나부터가 안겨주신 사랑과 온정이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됐네구려. 참, 아이고, 이젠 그만하라고. 공장 일도 바쁘겠는데.
3: 선생님, 우리 직장 동무들과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작업이 왔으간에 채권상 수리를 맡아자고요.
1: 그게 정말인가?
3: 예, 제 이제부턴 진짜 학병꽃을 하랍니다. 아, 정말입니다.
1: 본 사람도.
3: 이야, 선생님, 이걸 좀 보십시오. 아, 제가 정말 이렇게 작은 옷에 앉아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1: 이 사람 생각나나? 한 책상에 앉은 운주를 심술꾸러기 자네가 무던히도 울렸지?
3: 예? 아, 그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아, 그 새뚝쟁이 운주도문은 뭐 다 잘했다고요?
1: 에이구, 그 심술은 여전하구만.
3: 예?
1: 뭐 써요, 만우학생?
3: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 봄 제설에만 온다더니 저기 마침 그 새뚝쟁이가 옵니다.
4: 교장 선생님.
1: 아니, 왜 이렇게 숨차서. 아니, 웬일인가?
4: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이께서.
1: 아니,
3: 은주 동무.
4: 선생님, 만우 동무, 새로 일떠선 학교가 인차 개교식을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학교의 교구비품 준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셨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4: 예, 글쎄, 애들의 책걸상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여의하시고 나서 품이 더 들더라도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주자고 하시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셨습니다.
1: 뭐라고?
3: 은주동무, 그게 정말이요? 어?
4: 예,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군 옷도 아끼지 않으시던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새 학교의 교구비품들도 모두 새 것으로 갖춘 것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1: 아니,
4: 책걸상 하나는 비록 작아도 거기엔 우리 애들의 소중한 꿈이 실리고 저국의 밝은 내일이 모두 담겨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그이께서. 아니, 이 사람들아.
3: 선생님.

0: 정말
1: 멋있다.
0: 가사 선생님,
2: 예.
0: 저게 다 사살리집들이 퍼내는 겁니까?
3: 예.
2: 그래요. 저 가구들을 모두 만우동네 직장에서 만들었다누만요.
0: 예. 정말.
1: 서장 선생님.
0: 아니. 손주과장도 누가?
4: 아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공장님?
2: 과장 동무, 아, 공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채권상까지 다 맡아 쓰고 하는데 주인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4: 그래서 이렇게도.
1: 뿐입니다.
2: 자. 선생님들은 이 물자를 가지고 작업장에 먼저 가보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2: 아니, 운주과장, 혼대고 손에 든 학생 교복은 뭔가?
4: 예, 만우동 마들의 새 교복입니다.
2: 아니, 우리 남역의 옷이라고?

0: 선생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아이들에게 새 교복을 꼭 맞게 해입혀야 한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옷을 잘 만들 때 대해서 거듭당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1: 그래, 우리 애들은 정말이지 이 세상 복은 다 타고났어.
0: 예. 선생님, 그런데 글쎄 만우동문 키가 좀 작은 우리 여긴 앞자리에 앉히고 자기 아들은 뒷자리에만 앉힌다고? 아, 글쎄 담임교원에게까지 의견을 부렸다니 정말 한심한 동무입니다.
1: 나도 알고 있네.
0: 아이 때 보릇 유등까지 간다더니 정말 그 심술은 거칠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왜 그래요?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2: 글쎄, 직장살 동진의 직장에서 채권상은 만들지 않고 어서 갑시다, 빨리요.
1: 아이고, 아니, 알겠어.
2: 맞아, 선생님, 저길 좀 보십시오. 직장살 동진가 글쎄 전화로.
3: 그렇소, 반장동. 지금은 옷걸이가 달린 기노자 생산에 모든 걸 집중해야겠어. 그럼 좋고.
0: 아니, 저리인가? 왜?
1: 아니, 봉주!
2: 마누동무!
3: 아니, 이게 니시오. 구역이 민연의 가장농지까지 행사시고.
0: 노스레는 그만 피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채권싸움을 만들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3: 자, 이런, 모르면 가만히 있구려. 어? 좀 비켜.
0: 아니, 마누동무!
3: 난 바쁩니다. 예.
0: 심수생이.
3: 뭐라고? 아, 이 동무가 정말...
0: 직장장 너무...
3: 아니, 선생님, 마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좀 봐주십시오.
0: 예?
3: 옷걸이가 달린 이 기노사가 어떻습니까? 애들이 좋아하겠는지.
1: 아니, 그럼 이 가구가...
0: 아니, 마누동무...
3: 예, 이게 바로 경애하는 청시동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도안까지 몸소 보아주시며 완성시켜주신 옷걸이가 달린 기노사입니다.
1: 뭐라고요?
0: 아니, 아니 그럼...
3: 선생님, 얼마 전 애들의 책골상 제작이 완성 공정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생각해보니 학교 복도에 옷걸이가 달린 기노자를 더 놓아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비옷이나 소목 같은 것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애들이 앉아 휴식하는데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1: 예.
3: 그러시면서 계약 전까지 책골상과 함께 이걸 빨리 만들어 보내주도록 일꾼들에게 직접 과업을 주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2: 효상 선생님,
3: 선생님,
1: 어쩌면 이렇게까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0: 아니고 교실 앞에 서 있는 게 원주 덕목 아니오?
1: 쉿, 조용하라요.
0: 어, 왜 그러?
1: 교장 선생님이 혼자서 지금 수업 준비를.
0: 그러서? 가만, 이거 나도 좀, 이거 좀 비키라는데.
1: 아니, 정신 있어요? 이 덕목아 정말.
2: 학생 덕모들, 덕모들은 오늘부터 오보의 장군님과 아버지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새로 일떠선 학교에서 새 교복을 입고 새 책골상에 앉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울 제목을 선생님과 함께 학습장에 곱게 쓰겠습니다.
0: 제1가 세상에 불어먹더라.
1: 아니.
0: 선생님.
1: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만.
0: 예, 저희가 그만 참지 못하고 용서하십시오.
1: 이 사람들아, 설부지 때처럼 아직도 날 놀릴 셈인가?
0: 선생님, 아닌 게 아니라 서럽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1: 예.
0: 영원히 아이를 살고픈 심정입니다. 난 심술꾸러기, 이은주 동문.
1: 새뚝쟁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사람들도.
0: 그런데 선생님, 수업 준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1: 어?
0: 설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요, 그때처럼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1: 예. 아니, 과장 동무나 직장장 동무를 어떻게 아이 부르듯 하겠어요?
3: 야,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저기 교단에서 웃어요.
1: 아니, 아이고, 이런.

0: 선생님, 와서요.
1: 사람들도 좀 그러면. 그럼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방만우 학생.
2: 옛.
1: 정은주 학생. 옛. 선생님.
0: 선생님.
1: 그만하라고. 사람들도 참.
0: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저게 바로 학교의 수험종 소리라네.
0: 그렇습니까? 이야, 종소리가 음악이다. 선생님, 거참 시통합니다.
1: 예. 선생님, 이걸 보십시오. 책골상이 정말 깜찍합니다. 어쩜. 이야, 책상면은 이렇게 하니 이젠 그 장난꾸러기들이 윤필을 떨굴 걱정도 없겠습니다. 그래, 애들의 평균 키에 맞춰 넘나지도 맞춤하고 동심에도 꼭 맞으니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네.
0: 선생님, 이 작은 책골상이 경애하는 청주동지의 마음속에 그처럼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줄은. 선생님, 이젠 우리 남녀의 자리 문제로 더 마음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3: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심술꾸러기가 갑자기 착한 학생이 됐습니다.
0: 아, 이렇게 앞에서나 뒤에서나 바다는 사랑이 하나 같은데 앞자리면 어떻고 뒷자리면 어떻습니까?
3: 오마라, 만우 너무. 이야.
0: 선생님, 제 언제나 학창시절의 이 책골상에 마음을 얹고 살겠습니다.
1: 그래, 그래야지. 이복애들, 어제도 오늘도 날로 도에만 가는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생각하면 난 지금도 학교 건설이 시작되던 1년 전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구만.
0: 선생님.
1: 아니, 부부장 동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학교를 제일 먼저요.
4: 얘야, 부부장 동지.
5: 그렇소, 동무들. 여기 이 지구에 인민의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던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중에서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 다가설을 제일 먼저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의 결실을 받들고 강력한 건설 역량이 지금 이 학교로 제일 먼저 달려오고 있습니다.
1: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이복애들,
0: 예.
1: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 손길처럼 오늘도 저 교정의 창가에 비춰두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그 사랑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는 이렇듯 밝고 따뜻한 것이 아니겠나.
0: 선생님.
5: 아, 교장 선생이 여기에 있었구만.
1: 아니, 당중앙연의 부부장 동지가. 부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예, 교장 선생, 어서 갑시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금 이 학교로 오고 계십니다.
1: 예,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요?
3: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5: 그렇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인데 꼭 나가봐야 한다시며 나라의 국고장 중대사를 다 미루시고 지금 여기 오고 계십니다.
3: 아니, 네.

0: 경상도 스님, 용의하는 청두동지께서 학교를 돌아오시며 기뻐하셨습니까? 예?
1: 선생님, 용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 덕모들, 선생님들, 용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학교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뢰하려고 한다시며 저의 이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환하신 미소 속에 각종 실험실과 겨편물실,

0: 컴퓨터 학습실, 외국어 학습실을 비롯해서 학교의 여러 곳을 오래도록 돌아보시었습니다. 그러시며 1학년 학생들의 교실에 들어서시어 새로 만든 책골상을 마주하신 그이께서 글쎄
1: 선생님,
2: 동무들, 애들이 새 책골상을 보기만 해도 좋아할 것이라는 교장 선생의 이야기를 깊숙이 들으시던 경애하는 정비서 동치께서는 문득 소학교 1학년 학생들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1: 예.
2: 교장 선생이 그에 대해 말씀하니자 그이께서는 그럼 키가 좀 작거나 유별나게 큰 애들에게 책골상의 높이가 맞겠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되뇌신 것이었습니다.
3: 그럼요, 성비동씨께서요.
1: 어떻게 그렇게까지?
2: 책골상을 애들의 평균 키에 맞춰 만들었으니 이렇게 것 같다는 우리 일꾼들에게 그이께서는 기준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후대들을 위한 우리 당의 기준에는 그 어떤 평균도 만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이르시는 것이었습니다.
3: 아니 그럼 이 책골상 때문에
1: 선생님,
0: 덕모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고 모든 애들의 귀에 꼭 맞게 책골상을 다시 만들도록 해야겠다고 하시며 우리 애들에게 자그마한 불편도 없는, 마음이 먼저 앉는 그런 책골상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정을 담아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3: 선생님.
0: 그러시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큰 것으로, 큰 것에서도 작은 것을 찾아볼 줄 아는 어머니의 세심하고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자고 다시금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1: 선생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3: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책골상의 높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1: 선생님,
0: 덕모들, 진정 우리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끝없는 사랑은 위대한 어버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 그렇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글소리, 노래소리는 오늘도 끝없이 울려가는 곳이다. 그렇듯 끝없는 우리 오보이의 헌신의 조율과정 속에 이 땅에는 세상의 부르목소라의 행복의 노래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울려 퍼지는 곳이리라.

지금까지 학교 교장 수연의 심현숙, 가구공장 직장장 만우의 박존일, 인민위원회 과장 은주의 김초양, 당수원위원회 부부장의 조기용, 오기의 리인의 남혁의 진경님, 이상 전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과기운 남자 개유철 연출 방연실 편집 햇빛 밝은 교정에서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호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배천, 토산, 초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루이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2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눈물의 맷돌 소리 처량하구나 세월아 돌아라 맷돌 돌듯이 달아 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바이올린과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바이올린과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51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명줄.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 7시 19분 불변의 진로.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10시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음악을 보내드리고 14시 32분 정산의 불길 드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5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주체건축의 새 존기를 펼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4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로금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9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때에 있거든.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사랑으로 이어진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주집 이야기.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37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18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 닷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51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명줄. 6시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 7시 19분 불변의 진로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8시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 오후 중앙신문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10시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보도 날씨가 있고 13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음악을 보내드리고 14시 32분 정산의 불길드 높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드립니다. 15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주체건축의 새 전기를 펼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4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로금 구성 크나큰 영광 끝없는 행복.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9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사랑으로 이어진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매주집 이야기.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37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가볍게 행하세요. 부르면 한마디, 쏘면 네 글자. 그러나 여기엔 담겨져 있다. 우리 승리의 근본이 만고 풍상의 혈로를 뚫고 헤쳐온 조선 혁명의 전 역사가 어렵고 부족해서만 들고 나선 기치가 아니다. 지키면 영원한 강자.

이런 순간의 노예, 우리 삶과 투쟁의 행로 위에 그름그름 깨우쳐온 목숨 같은 이천리. 연결 폭탄의 미아리 속에 노는 숨쉬고 천리마의 나래로 노는 솟구쳤다. 20세기 승리의 역사로 너는 아로 새겨졌다. 우리 선열들, 우리 부모들이 피와 땀, 목숨으로 지켜온 자력갱생. 내 또한 그 정신 이어가지 않으면 제 땅에서도 남에게 명줄이 매여 죽음보다 못한 약자의 삶 살아야 하겠기에, 그러면 후대들도 제 것이 없어 제 것이 부족해 남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겠기. 샘물에도 오곡에도 비단에도 총대에도 큰 녹슬 부어가며 미중류의 극난도 추갈기고 역사의 기적을 탄생시키나니. 잠시라도 남을 넘보며 자력갱생에 힘들면 늦춘다면 그것은 제 스스로 노예의 쇠사슬을 차는 것. 매일 매 순간 존진하고 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행복 넘버는 원수에게 틈을 주는 것. 그래서였다. 우리 원수님, 미지와의 대결장으로 겨련이 떠나실 때 필승의 복음으로 안고 가신 자력갱생, 천하 제일 강국에서 차분히 살아갈 후손들의 내일까지 다 안아보시며 불륜의 신념으로 굳히시던 자력갱생, 분파하는 이 세계에서 제 힘으로 당당히 일도서는 신비로운 강국, 더 높은 행복의 용마루를 가리키시며 우리 원수님 천만 가슴이 옥축으로 새겨주시는 자존의 정신, 자립의 의지, 가슴에 이 하나만 넘쳐나면 무슨 신비한 열쇠인들 손에 못 쥐랴. 도시마다 지방마다 농촌마다 눈부신 변혁은 태어나고 인민의 재부는 나날이 늘어나리. 자력갱생, 이는 죽어도 굽히지 않을 인민의 존엄, 영원히 지켜갈 조선의 명줄.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 새겨온 금지 높은 역사가 그렇게 가르쳤고, 자존이냐 의존이냐 초미한 대결 속에서 새 시대를 창조하는 오늘은 더욱 사무쳐. 어제처럼 오늘도 간직하고 오늘처럼 내일도 토로 지어야 할 오 자력갱생, 이는 조선혁명의 영원한 주제, 천만 생명들의 명줄이여라.

0: 신복실에 쓴 명줄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정혜련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엔 1964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력갱생행진곡.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장

0: 저의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 주시고 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극한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성동맹 역사에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창팍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조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저어 주시며 뜨거운 고무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도 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도 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혈의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기독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나라 천만인민은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의 영원한 계승을 위해 불면불위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숭엄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옥경 동문은 지난 1950년대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의 사회시대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승세대가 떠올린 공화국의 영광과 용의를 더욱 빛내이고 굳세게 이어가실 숭고한 웅지를 나누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천미한 전투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걸기한 인민과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는 천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러병들은 불굴의 적소정신를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위원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를 비롯해서 불의의 거전조로작들을 발표하시오 전승세대의 녹슬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는 거기한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령 경려는 청비서동지의 종유적인 용대 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저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이 창조한 승리 전통은 강대하고 전원 높은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빛을 뿌리며 천만의 심장마다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0: 경려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시기 위해 끊임없는 헌신과 영도의 자욱을 새겨가고 계신다고 하면서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리향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전승영도사가 깃들어 있는 육평혁명사적지와 창궐혁명사적지, 영포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여러 혁명사적지들을 찾으시어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 거기한 유산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치리치를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고 전쟁 러병들을 적국 내세워주 1950년대의 영웅적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평양에서는 해마다 전쟁 러병 대표들을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이 전통화되었고 전승의 역사와 전통, 전쟁 러병들의 투쟁 정신은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야는 청배서동지의 그 높으신 뜻과 비범한 예지에 의하여 727 행진곡과 같은 명곡들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저국예방전쟁승리기념관과 저국예방전쟁참전열사노가 시대적 기념비로 훌륭히 일조석이 되었습니다.
0: 진정 희생의 전술위인이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0: 인 저용원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송남 동지, 관계 일꾼들이 함께 돌아봤습니다. 대표단 성원들은 관광지구의 봉사시설 능력과 운용 실태, 발전 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해변의 경치를 부감했습니다. 왕헌용 동지는 훌륭한 건축물들이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고 월립 녹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관광지구를 짧은 기간에 일조세운 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한 이렇듯 훌륭한 봉사시설이 마련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의 구현이고 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당미 정부 대표단은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가 명사십리 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됐습니다.
1: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 조중 우호 협정 및 허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용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립 정부 대표단이 17일 귀국했습니다. 원산 갈마 비행장 국기 개양대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붙이고 항공역 앞 정류장에는 조선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저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성남 동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식 동지, 조선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와 우리나라 조제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을 전송했습니다. 중국의 친선 사절들을 태운 비행기는 군중들의 환성을 받으며 원산을 출발했습니다.
0: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의 초태인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위훈 창조로 빛낼 요리도 높이 조선인민군 제124 련대 관병들이 지방발전 전구들에서 영광의 련대기를 휘날리며 완강한 공격정신과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방공업 공장들의 지붕공사, 외부 미장이 결속되고 내부 미장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 건설장들에서 지붕공사와 외벽 시공, 내부 공사가 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지구와 락원군의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사업을 현재서 지도하시며 전체 군인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믿음에 보답할 충성과 애국의 일념을 안고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들이 진군 보폭을 더욱 기운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국방송 지휘조에서는 건설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며 기능공 대열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고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공사 조직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 연대 지휘관들은 군인 건설자들을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의 우수한 정치 도덕성과 애국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선전선동 공세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을 드린 긍지와 영광을 안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지구와 락원군의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관병들이 대상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공 용량과 건설 장비, 수단을 합리적으로 편성 배치한 부대들에서는 모든 건축물들의 당의 건축미학 사상과 건축공학적 요구가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군인 건설자들의 창발성을 개발시키고 시공 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매일 맡겨진 공사 과제를 뒤틀림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강남군과 성화군에 달려나간 군인 건설자들이 기술 학습, 보여주기를 통해서 현대적인 건설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자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공법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 우리 군대의 양심이 비끼게 된다는 자각을 안고 선천군, 운율군, 대안구역, 통천군, 맹산군, 시중군, 신흥군의 군인 건설자들은 내외부 공사를 철저히 기술 규정과 공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문구역과 평원군, 봉산군, 신평군 지방공업공장과

0: 병원 건설장들에서는 자재보장을 선행시키고 현장 조건에 맞는 능동적인 용량 편성과 작업 조직으로 이중 천정 시공, 보온재 부치기 등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화평군, 평강군, 명간군, 무산군, 삼수군에 파견된 부대들에서도 건설 용량의 질적 강화에 힘을 넣고 실천 속에서 기능공 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내부 미장 공사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한 송스러운 투쟁의 전위에 선 조선인민군 제124리온대 관병들은 건설장 주변 환경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고 모든 건축 공간과 요소들에 대한 시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전진 기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 자원에 의거하는 전력 생산 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도 세울 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단천 발전소 건설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 동력대원들이 2단계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천 발전소 건설 사단 지휘조에서는 건설 원가를 줄이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 조건 보장에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파견된 과학자들은 옥외 변전소 접지부지 확정을 책임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서 해당 발전기실의 기초시공에서 제기된 지반조사를 스스로 맡아 해제김으로써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어야 할 대학의 사명에 맞게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건축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기구들을 창안 도입해서 발전소 운제 등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평성석탄공업대학의 연구사들은 굴진 발파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많은 화공품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며, 단천지구광업처원국 단천광업연구소에서도 물길굴의 발파 진동을 감소시키는 미리초 지체 발파 기술을 완성해서 여러 시공 단위에 도입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력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길굴과 도갱의 현장 조사 등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발전기실 기초 시공을 위한 새로운 건설공법을 확립했으며, 부록 운반 능력이 향상된 견인기의 설계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0: 우리식의 녹색 재배 및 양호 생산 방법을 확대 도입할 때 대한 당정책 관철의 첫 해인 올해에 논판 양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려는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열의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습니다. 알곡과 물고기 생산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각지 농촌들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전국적으로 2천여 정도의 논에 8천여만 마리의 새끼 메기가 방류됐으며 사양 관리의 과학화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논판 양호와 관련한 보유 주기와 기술 존수회를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하고 논판에 새끼 물고기를 놓아주는 사업이 끝난 데 맞게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물고기 사양 관리와 모기 생산, 폐사율을 줄이는 등 논판 양호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밀한 체계를 세우고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수백 정도의 논을 양호 포존으로 만들었으며 생육 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면서 논판 양호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수질 정화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물 소독을 진행해서 수질 조건을 개선하고 자기 지역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양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성시와 증산군, 평원군의 농장들에서는 논판 양호와 관련한 지식을 농장원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한 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하는 한편, 동물성 단백모기 서식장과 평화모기 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산을 늘려서 물고기 증체를 늘리고 있습니다. 논판 양호 도입 준비 사업을 착실해온 평안북도에서 올해 양호 면적이 훨씬 늘어난 데 맞게 정보당 방류해야 할 새끼 메기 마리수를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모기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논판 메기 양호에서 모기 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신의주시와 정주시, 선천군, 부장군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단위 면적당 물고기 마리수와 먹이 주는 횟수, 몸

0: 질량에 따르는 먹이량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사람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배천군, 태탄군, 재령군,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군들에서 포전별로 모사리가 끝내는 차제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새끼 메기를 논판에 제때 놓아준 데 이어서 비육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의 규격화 실현과 자연 모기 리용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오 생산 기지를 잘 꾸려 논판 양호를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를 급전히 갖춘 평양시와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물고기의 병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 순안 구역, 사동 구역, 금야군, 함주군, 고원군에서 물의 오염을 막고 물고기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물 소독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과 그 원인에 따르는 예방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의도대로 선진적인 유기농법들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이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룩할 일념 안고 황해북도, 남포시 등지의 농업 근로자들도 사양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물 빼기 시설, 무너미 관들에 대한 보수와 논둑 다지기를 잘하면서 장마철 조건에서도 물고기를 안전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산디노 인민혁명 승리 47돌째 주만 경축 행사가 우리나라 주재 니카라과 대사관의 주최로 17일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정동학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 성원들이 경축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마누엘 모데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스 니카라과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마누엘 모데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스 대사는 친미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산디노 민족 해방 전선의 업적과 항쟁 투사들의 위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동학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산디노 인민혁명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와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니카라과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게 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산디노 인민혁명에 대한 편지문을 시청했습니다.
0: 중국의 습근평 주석이 15일 상해시를 현지 요의하면서 도시건설과 재해방지 사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높은 질적 수준에서 도시 개건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 현대화 사업에서 중요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심도 있고 세밀하게 그리고 실속 있게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중앙은 혁신적이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며 아름답고 문명하며 지능화된 현대적인 인민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백히 제기했다고 하면서 그는 도시의 낡은 주택지구를 개근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장마철인 지금 모든 지역과 관련 부문들이 최악의 경우를 예견하는 사고방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비 내림 상태와 태풍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조사 대책하고 큰물 피해 방지 사업과 응급 및 구제 사업을 착실히 함으로써 이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보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배촌, 토산, 철원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보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요로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한때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시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시,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희산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는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시, 신의주 32도시, 해주 30도시, 사리원 강계 31도시, 원산 26도시, 함흥 29도시, 총진 26도시, 해산 남포 31도시, 라선 26도시, 개송 28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에 개요했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몬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총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2도씨, 28도씨, 신의주 23도씨, 30도씨, 해주 23도씨, 29도씨, 사리원 23도씨, 28도씨, 강계 18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3도씨, 함흥 21도씨, 26도씨, 총진 21도씨, 24도씨, 해산 17도시, 27도시, 남포 23도시, 29도시, 라선 20도시, 24도시, 개송 22도시, 28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다가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0: 보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저승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 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하 속에 열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소원하던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커다란 격정과 환희가 촬영 장소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대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자유로운 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뒤울리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여맹일꾼이 다음 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 간 꽃다발을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새로 선거된 제8기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여성동맹 역사의 전례 없는 대회합을 통하여 당에서 하자고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조선 여성들의 고결한 충심과 특출한 혁명성, 무궁무진한 단결력과 애국열을 시위하고 대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면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후에는 조국의 전진에 심찬박차를 가해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여성동맹의 교양자족, 조직동원자족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리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귀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성실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일익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여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시대와 혁명,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항상 자각하고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끝없는 열광이 분출하는 속에 조선노동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치어 그 품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할 대회 참가자들의 신념과 맹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란 끌어솟는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환호성으로 끝없이 터쳐올리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선져주시며 뜨거운 고무적인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전체에 참가자들은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분발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17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운을 세우고 있는 모범적인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위대한 변혁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을 일조세우는 영예로운 복무의 나날, 그 언제나 소원하며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을 꿈만 같이 맞이하게 된 부대 지휘관 병사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우리 당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건설 공병부대 관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조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건설 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을 열렬히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눈부신 건설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조국의 융성본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철속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우리의 노동계급이 창조와 변혁에 가장 힘있는 용양, 견결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풍모로 온 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온 나라에 연대적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고 일토마다에서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직청중앙위원회 부원 서혜경 동무는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총지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난 10여 년의 나날들의 그 자전이냐 의전이냐 하는 심각한 역사의 물음이 나설 때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더없이 믿고 내세워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노동계급입니다. 수입병에 걸린 일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하 전동차를 사월서리만 하고 있을 때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만들 때 대한 겁을 맡겨주시고 몸소 그들의 일터에도 찾아오시어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값높은 칭호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한같은 믿음을 안고 군궐의 영웅 광부들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짧은 기간에 초과 수행하는 혁혁한 중산 성과로서 당대의 결정을 받들어 나갔고 군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주최철 생산의 장엄한 화강으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옥척같이 지켜나섰습니다. 그 믿음에 또 받들려서 우리 영성의 노동계급은 당위준 과업을 결사관철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대상설비 생산 과제를 제길에 완수함으로써 사대주의와 기술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짚으시고 새 시대 천리바 정신을 창조했습니다.
2: 우리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협수형의 선봉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총지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에는 노동계급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고 그 사상정신력의 앙양된 분출로 혁명적 대거절을 일으켜 나가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4: 평양 자동화기 공장 초급중위원장 송군철입니다. 지난 3월 1일 강원시멘트 연합계획소를 축하 방문하신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례 없는 고조와 변혁으로 지나온 지난 5년 역사의 매갈피털에 새겨진 위대한 기록들마다는 상원요동계급의 무한한 헌신성과 성실한 노력이 역력히 꼬여져 있다고 상원의 요동계급을 온 나라에 감높이 내세워 주시옵습니다. 그리고 최고민회 제15기 제1차의 높은 연단에서도 격려하는 청주선생님께서는 공화국 정부는 노동계급의 혁명화에 선천적인 힘을 넣어 우리 노동계급이 언제나 혁명의 전위부대 언사회를 이끄는 선봉대답게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나 노동계급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노동계급처럼 위대한 수령의 믿음 속에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며 창조와 변혁의 가장 힘있는 역량 언사회를 이끄는 선봉대 역할을 담당 수행하는 그런 궁지 높은 대오 위력한 역량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그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인민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리상 실현을 위해 신심들 높이 나아갈 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1: 온 송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공업부문 노동계급에게 고두 반겨주는 당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안고 중산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습니다. 연합협소의 일꾼들이 들끓는 막장들의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이는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탄부들을 새로운 중산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평 탄광에서도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 솔비들을 막장 가까이에 존재하여 압축 공기 이용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린 데 맞게 효율 높은 발파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석탄 생산을 전망성 있게 늘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1: 당해 운종 속의 1도선 개성시 장풍군과 개풍구역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 특색이 살아나는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안의 당 정권기관과 공장의 일꾼들은 모든 지방공업 제품들이 생산하면 할수록 질이 더 높아져야 하며 같은 품종이라도 다양해야 하고 특산물의 품종수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면서 정책적 지도와 생산 조직을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질 평가와 새 제품 개발 종용에 대한 총화를 통해서 단위별 경쟁 요리를 높여주면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탐구 동원하여 생산 지표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장풍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자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고치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의 종업원들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새 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 밑에 분지와 대추, 락화생 등을 원료로 된장과 과자, 사탕을 비롯한 갖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급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학습에 주되는 힘을 놓고 있는 일용품 공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수요가 높은 물비누와 그릇 세척제를 만들어 국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풍구역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함께 생산 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료공장에서는 원가 조화를 경영관리의 중요거리로 틀어지고 밀 지분 기술을 제고해서 밀 된장과 과자 등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강릉이 눈 분리기 공정을 꾸리는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소비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가루비누 생산 공정을 새로 갖추고 능률 높은 수지 사출기를 설치해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풍군과 개풍구역의 옷공장 종업원들도 다양한 계절 옷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속에서 호평을 받는 피복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 재해 방지 사업은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사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안북도에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시군들의 재해 방지 사업 정령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재해 구조물자들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만단에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는 경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관계 구조물들과 배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농장들에서 배수 시설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대들과 산간지대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위험 요소와 불량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는 한편, 일꾼들과 주민들의 위기 대응 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농촌건설 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올해에도 우리의 농촌들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농촌 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촌건설 중앙지휘부 일꾼 고금영 동무는 농촌 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된 데 맞게 시공지도 일꾼들과 건설 감독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각지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농촌 마을들을 해당 지역이 축성이 살아나게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시공이 질 제고에 군임을 놓고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건설 기능 역량을 강화하고 구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적극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시공 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조직 전개하는 한편, 시공이 질 보장 적용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하여 모든 작업 공정들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도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책적 지도,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면서 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상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건설 장비들을 제작 도입하고 건설이 과학화 수준 제고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사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제9차 교원 양성 부문 대학생 기업 경련과 제14차 과학기술 부문 대학 대학생 석동 및 기억력 경련이 13일부터 17일까지 김용직 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해당 부문 대학들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련들은 특출한 인재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공유 이전하고 지적 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연들에서 참가자들은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앞날의 믿음직한 여군들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쌓은 높은 실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원 양성 부문 대학생 기업 경연에서는 김용직 사범대학, 함흥 사범대학,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 평양 교원대학, 김종숙 교원대학, 사리원 교원대학 등이 과학기술 부문 대학 대학생 석동 및 기억력 경련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당건사리원의학대학, 평양요리기술대학을 비롯한 단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승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2: 그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소동을 규탄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제재를 실시할 때 관한 법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를 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로 낙인했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보리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 기업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면서 협박하고 압력을 가한다면 정당에는 재발등만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욱,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보적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배촌, 도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국보적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요로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씨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희산시는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0도씨, 신의주 32도씨, 해주 30도씨, 사리원 강계 31도씨, 원산 26도씨, 함흥 29도씨, 총진 26도씨, 해산 남포 31도시, 라선 26도시, 개성 28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에 개요했다가 흐리고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몬산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2도시, 28도시, 신의주 23도시, 30도시, 해주 23도시, 29도시, 사리원 23도시, 28도시, 강계 18도시, 28도시, 원산 22도시, 23도시, 함흥 21도시, 26도시, 총진 21도시, 24도시, 해산 17도시, 27도시, 남포 23도시, 29도시, 라선 20도시, 24도시, 개성 22도시, 28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다가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신기일기 예보입니다.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압거리 용량으로 7월 20일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요로치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23일에 중부 이남의 요로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 소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2도씩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일에 평양, 평송, 사리원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해주, 남포,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송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본, 강계, 원산, 함흥, 송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대에 후리겠습니다. 22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문산, 함흥, 송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3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 함흥, 송진, 해산, 남포,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4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송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5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문산, 함흥, 송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기온이 제일 높아질 25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해산, 남포시 31도씨, 신의주, 강계, 개성시 30도씨, 문산시 32도씨, 함흥시 33도씨, 총진시 28도씨, 라선시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길기예보였습니다.
1: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과 2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5일 전반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연대는 어떠한 객관적 조건과 환경도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 미래를 개척하는 투쟁에 분기한 국가와 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하며 가장 정확한 번영의 길은 자력갱생, 자생자활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역사의 험로역경들을 과감히 헤쳐오는 나날들이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간직한 귀중한 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와 자존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한 길로 나아가는 여기에 조국의 번영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있다는 철석의 신념입니다. 불변의 진로.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 책동에도 부담없이 영진하는 우리 조국의 무진한 힘과 존의는 결코 세월의 누적이나 그 어떤 우연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철두철미 우리 당과 정부 전체 인민이 자력으로 자기식의 발전 노정을 완강히 개척하고 잠재력을 부단히 축적해온 필연적 결과에 이룩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는 2012년 4월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 경축 행사의 높은 연단에서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전국적 승리가 있다는 역사적 선언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총기소 동지의 숭엄한 영상이 소중히 새겨져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선생은 2012년 4월의 봄 명절은 주체혁명위협 계승의 새로운 역사적 노정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도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 경축 행사가 전해던 역사의 분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의 대국상 이후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구무순 변화에 대해 우리 속은 낭소를 돌리고 있던 시기여서 온 행성의 이목도 조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으고 있던 이 행사가 세계에 던진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바로 이 경축 행사에서 경의하는 청지 동지께서는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를 궁지 높이 청하하시고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 전략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주체 한길을 걸어온 것처럼 자주와 사회주의 한길에서 추호의 동요나 변침도 없을 것이라는 경의하는 청지성주의 철석의 우지가 빗겨 있었습니다.
0: 자주와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관 기간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본 원칙과 불변의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 혁명의 불변 침로였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 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엄숙히 천명하신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의 철석의 선언을 주체는 곧 자주이며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생명입니다. 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며 결국은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적 불정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사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 요구이며 자주의 원칙을 지키면 승리하고 버리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우리 당은 장관 혁명에 기대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했고 제국주의 반동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짓부시며 백승을 떨쳐왔습니다. 지난 세기에 큰 나라 당에 얽매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이 연이어 붕괴될 때에도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자주의 원칙과 혁명 방식이 있었기에 끄떡없었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면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탓에 나라를 빼앗기고 순환많은 노예 살이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지역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자고 해도 그렇고 패권을 추구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 책동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제국주의 세력이 남아있는 한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그 어떤 군사적 기도도 단호히 제압할 수 있는 자위적 국방력을 만반으로 다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났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지소동지께서는 나라의 안전기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백승의 방략을 천명하시어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정면 돌파전으로 제압해 나갈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셨습니다.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한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회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천명하셨습니다.
2: 사회과학원 실장 김수용입니다. 당시 우리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총동원해서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과 구추종 세력들의 책동으로 해서 나라의 정세는 그야말로 전쟁 전화의 엄중한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2012년 12월에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걸고 들면서 날강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 결의를 저작해 냈습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자의적인 제3차 지하 핵시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보다 강도 높은 제재 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저작해내고 한쪽으로는 방대한 침략 무력을 동원해서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합동 군사 연습에 강군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해외에 나섰습니다. 적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핵무장 해제와 제도 전복을 이루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그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대결 서동에 철출을 내리시고 우리 혁명을 자주의 한길로 옥색에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0: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 이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도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열강들이 우리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들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발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으며 자주로 존엄 높고 자력으로 부강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탄생케 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자주의 길은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는 갈 수 없는 자전수호의 길이고 자력갱생의 길입니다. 언젠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이 오늘도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전이라는 말과 의전이라는 말은 비록 한 글자가 차이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뜻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전과 의전, 실로 한 글자의 차이이지만 이 속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택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전이 자기의 힘으로 존엄을 지키고 발전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개척의 길이라면, 의전은 남에게 빌부터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예속의 길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영도의 전과정에 조선혁명의 백승의 전통이며 고귀한 유산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며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역사이며,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 사상이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라는 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일궈세운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을 대하실 때마다 그처럼 기뻐하시며 천만의 가슴마다에 자강력 제일주의 정신이 억척같이 자리잡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협소 지배인 리윤수 동지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이 땅 위에는 자력갱생의 고귀한 창조물들이 다발적으로 탄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기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중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1100마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우리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역으로부터 당중앙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회과학원연구사 박사 한경림 선생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투쟁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온 우리 당의 영도에 의해 당제 8기 기간 우리의 자력갱생은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올라서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자립경제 건설의 길에서 영원히 높이 지켜드려야 할 자립경생의 기치, 그것이 결코 상징적인 깃발, 추상적인 구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 어기는 계획의 주제는 여전히 자립갱생 자급자족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전망계획기관의 자립갱생은 국가적인 자립갱생, 계획적인 자립갱생, 과학적인 자립갱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전 로종에 맹맥히 이어져 온 자립갱생의 정신을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승화시킨 위대한 로선과 사상주를 제시하신 것이야말로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자립경제 발전사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입니다.
0: 진정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온데도 저선 혁명의 개척기에 높이 들었던 자주의 노선과 자력갱생의 투쟁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흥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 비결이 있음을 지나온 10여 년의 여정은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 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 세계를 휩쓴 대유행병 사태, 걸음걸음이 엄혹한 시련과 무수한 난관을 헤쳐야 하는 개척의 길이었고, 한 고비를 넘기면 그보다 더 혹독한 도전들이 가로막아 나서던 역사의 나날들에 어린 눈이 목숨처럼 간직한 신념,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로 뭉쳐진 국가와 인민을 당해낼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저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비상한 책임감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 나라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조리와 존엄을 주시고 인민을 위대함과 영광의 절정에 높이 받들어 올리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우리 당이 책정하고 펼치는 모든 노선과 정책들이 빛나는 결실들로 이어지는 자랑찬 현실들을 체험하면서 국가와 자신들의 운명에서 일어나는 놀랍고도 행복스러운 변화들을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뿐 아니라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를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 불변의 신념을 더욱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우리 민은 지나온 나날들에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총비소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가리키는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한 길을 부람없이 억세게 걸어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 강국, 사회주의 낙원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불변의 진로,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개성시와 배촌, 도산, 초론을 비롯한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시간에는 7월 18일 토요일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간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기용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대의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영상사진분원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기용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군설공병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영상사진분원과 함께 싣고, 중화인민공화국 당미총부대표단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참관한 소식과 중화인민공화국 당미총부대표단이 귀국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우리도 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겠다 이런 제목으로 7월 12일부 당부에 실린 기사 선성의 애국탄부들이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를 비롯해서 감 높은 애국의 자욱을 새겨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의 강렬한 지향을 담은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황해남도에서 강연 강사들의 경연이 진행된 소식과 당송 관련은 어떤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전승 세대는 참된 혁명가 애국자들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태촌군 운울리에 새로 서산한 충복다리에 비낀 태촌군 안전부 일꾼들의 모습을 전하는 글과 산디노 인민혁명 승리 47돌쇠 즈음한 경축 행사가 진행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조선인민군 제124연대들이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 병원 내외부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식과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성에서 새로 1도소는 지방식료공장들의 운영을 위한 기능공 양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서시, 그리고 지역발전을 떠밀고 나갈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릴 때 대해 쓴 기사들과 폭우 만음기 주의 경보가 발령된 서시, 경제적 효과성이 큰 그물 우리 양호를 소개한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올해 들어와 수백 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발명 특허로 등록된 소식과 제9차 교원양성부문 대학생 기억경연과 제14차 과학기술부문대학 대학생 석동 및 기억력 경연이 진행된 소식, 독과정이 넘쳐나는 정성의 화원 이런 제목으로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쓴 기사, 그리고 무모한 전쟁 광증은 제2의 폐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